아이미를 낳고가 버리지 마라. 보라르칸다오 나나야. 낳고 도안에 낳고 여럽두랑아 있대요. 요런건 보라르칸다오 나만들 낳고 내 아빠는 도안에 요런건 잠바이고 목가라 목깔, 가로부람 목깔, 요런 거, 여럽도 나가 있도, 낙골나 물지 말았나. 와난 와, 내 아이미래. 요래, 낙골, 여럽도 나도 가라. 남아도 안 알려야니 목을 날아미리 부르지 마라 나만 가라 말지 나고 나 Bye.